0: 그리스, 그리스 나오니지만, 내 나왔니니요? 그, 그만 때렸고, 무릎이 기사포도 갈리다, 나오. 때 나와, 때 나와. 무릎이 기꼬 못한 거 뽑힐 놓아. 그만 때, 뭐?
1: Scratch paper, good night, my youth.
0: 뭐, 때 나와, 때 나와. 어, 나, 내가 누구고, 어, 나는 내꺼, 어, 그니 스토리했다, 스튜디, 아필, 월남부터,
1: 월비터!
0: 나, 미안하시고, 오이.
1: excuse me, ma'am, see our circle?
0: 무슬레독 반톡, 앱, 바가바가 닝수, 거장 클래스, 막시 아이나 색가?
1: 거의 나 수야, 까팡이, 삭 이모, 바이.
0: 다음. 오이, 오케이, 오이. 헐러, 헐러, 헐러, 기합빛 먹고 갑박, 기합박하고, 어, 마, 맘, 기합박하고, 어, 나 영감 왔으니야, 와, 쥐어, 이봐, 따산.